0: 다니므레 이 오이야 돌려보가자 엄마
1: Where culture lives, this is CJMR 1320, the voice of the city.